0: 꼬셨대기.
1: 꼬셨대기나. 아? 뚜루난테네. 똑같이 하고 그와.
0: 난 많이 우와 바람이 부시야.
1: 딱히 하고 아니 뭐 하냐 니다 데이.
0: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
1: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
2: 예. 아, 예. 아, 예.
1: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